0: 唔止歐洲啦，其他
1: 得噶啦，
0: 其實好多地方都一樣嘅嚇。重返翻呢個世界唔同嘅角落啦，
1: 冇錯，
0: 一齊去探嚇。以上咧就係我哋今日探世界嘅全部內容啦。咁啊，呢幾期多謝曬嘉敏哥嘅陪伴啦。咁啊，我哋之後咧就等阿嘉敏哥咧又去啊，即係派出去
1: 歐洲，睇多地方，
0: 睇多啲嘢，
1: 翻嚟又嚟分享下，
0: 翻嚟又同我哋分享下嘅。今日多謝曬嘉敏哥，
1: 好嘅，多謝曬大家。
0: 係，我哋聽日同一時間再見，拜拜，
1: 拜拜。